0: 빵짱 예리촌.
1: 대도시를 가고 살인 사파의 제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 미츠블라이
0: 빵짱 예리촌.
1: 뭐다무 필리언 임포르텐 루팔 끙방한 바가이 싹갈로워커
0: 빵짱 예리촌.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갓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촌.
1: 이 망가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
2: Choy! Mabakal ko malasimo, Choy, isang bulong na pampalaway.
3: Ano? Bulong na pampalaway?
2: Oo, Choy. Painom ko sa bigo ko, ah. Para hindi na siya pagkursunadahan sa ibang nga babayi.